0: 아가 고괴네. 대예 엔거부 회주의 세기탕 생랑 닝성.
1: 也凶, 也怪, 好像我啥都不怕, 我连鬼我都不怕, 也凶也好, 起了一个奇邪啊, 奇鬼。